너 지금 마음이 어때? 이런 질문 받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음악가라면 이렇게 연주하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비제의 무언가 6개 라인의 노래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비밀 요한 블랑샤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폴의 무언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비제 선생님도 무언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음형이 말하지 못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오늘 가정음악 첫 곡으로 무언가 전해드렸어요.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9310으로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커피만 꼭 드셔야 되는 것 아니고 커피 못 드시는 분들 다른 음료로도 치환이 가능합니다. 8803 쓰는 분이 어제 이런 사연 해주셨죠. 아침 일찍 5일장 들러 간식거리 사고 근처 음악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들어야지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휴관이었다고 어쩔까 하다 가까운 수목원으로 향합니다. 시골길 담

장마다 풍성한 감나무며 모과며 호두며 마냥 눈이 즐겁다가 산자락 재선충피로 벌겋게 시들어 죽어가는 소나무 군락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한 가을 아침이라고. 가을 산길 휘두르며 폴의 팝안내 듣고 싶어 신청하신다고. 8803 쓰는 분은 참 많은 거를 느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감나무가 정말 요새 아름답죠. 그렇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소나무 군락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셨던 8803 쓰는 분께 오늘 어제 듣고 싶으셨던 그 곡 준비했습니다. 폴의 파반느, 오늘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티아스 메니우스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고 한 곡 더 이어드릴 텐데요. 브라질 음악이죠. 쇼루의 거장 발디르 아세베두가 하늘의 작은 조각들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곡을 지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알렉스 클라인의 오보에, 레리 콤스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 같은 두 곡이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발디에르 아세베두, 브라질 쇼루의 거장의 쇼루, 하늘의 작은 조각들, 페라시뉴스 두세우였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알렉스 클라인의 오보에, 레리콤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다니엘 바렌보임의 크로스오버 음반 브라질리안 랩소디에서 한 곡,

어제 날씨 같은 하늘의 작은 구름 같은 곡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네 작품 50. 오늘 촉촉하게 비 내리는 날씨에 딱 어울리는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티아스 메니우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2330 쓰는 분이 어제 그리고 일요일은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였어요. 양양에 계신데 정말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어젯밤부터 비가 내려 오늘 아침은 하루 사이 급변하여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더 기온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도요. 3177 쓰는 분, 삶의 행운과 부르는 영으로 수렴한다. 이게 인생 재수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원칙인데 어젠 좋았는데 오늘은 좀 힘드셨다고 그래도 피아노 선율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셨다고 우리 모두 좋은 하루 시작해요 하셨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재밌네요. 인생 재수 총량의 법칙. 행운과 부르는 영으로 수렴한다. 저도 좀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나저나 발디르 아세베두 음악 너무 좋아서 저도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들어도 또 긴장되고 또 좋은 그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빠르게 매우 열정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프랭크 피터 짐머만 그리고 게르트 알브레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와 파쇼나토 빠르게 매우 열정적으로 들으셨습니다. 프랭크 페터 츠머만의 바이올린, 게르트 알브레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43년 전으로 저를 데리고 가네요. 2442 쓰는 분, 공강 시간에 들렀던 음악 감상실이 떠오르는 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멀리 갔네요. 43년 전으로까지 멘델스존이 데려다 줬습니다. 3050 쓰는 분, 왜 이러세요?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7129 쓰는 분, 오랜만에 오는 차분한 빗소리와 멘델스존 바이올린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7129 쓰는 분, 2442-3050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엠로즈11 쓰는 분이 오늘 저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꼭 든다고 오늘 미용실 갔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할까 봐요. 호호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의 머리 모양도 보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들으시다가 카메라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현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현주의 가정음악 9시 39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악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마디 말이 음악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죠.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모차르트의 말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요세프 하이든에게 현악 사중주 6곡을 헌정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모차르트는 29살에 떠오르는 신예였고 하이든은 이미 전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53살의 거장이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전 하이든도 현악 사중주 6곡을 모은 작품집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제1 바이올린이 주도하고 나머지 악기는 반주를 맡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넉 대의 현악기가 서로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현악 사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 작품들이었어요. 모차르트도 하이든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마치 그 작품의 화답이라도 하듯 하이든의 작곡법을 자기 방식대로 발전시킨 현악 사중주 6곡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 작품들을 자신의 여섯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하이든에게 헌정했을 때 모차르트는 누구보다도 하이든이 그 가치를 알아봐주길 바랐겠습니다. 실제 하이든은 그 작품들을 듣고 나서 모차르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신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아드님은 제가 만나봤거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이 무렵부터 24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하이든이 새 일자리를 얻어 영국으로 떠나던 날 모차르트는 하루 종일 하이든 곁에 머물다가 작별의 순간에는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듬해 하이든은 런던에서 모차르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훗날 하이든은 모차르트가 남긴 막내 아들의 음악 교육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줬는데요. 어쩌면 그는 먼저 떠난 젊은 친구가 준 헌정사를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대한 분이자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여기 저의 여섯 아이들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모차르트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가 하이든에게 헌정한 여섯 곡의 현악 사중주, 일명 모차르트의 하이든 현악 사중주, 마지막 여섯 번째 현악 사중주 불협화음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에스메 사중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가 하이든 선생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헌정한 작품 일명 하이든 사중주였습니다. 현악 사중주 C장조 쾌일 465 불협화음 디소넌스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를 에스메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자 위대한 친구 저희 여섯 아이들을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하이든으로부터 영향받은 영감받은 현악 사중주를 지어서 하이든에게 바친 이야기. 그러면 하이든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 영감을 받았나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든 현악 사중주 E 플랫 장조 작품 33-2 농담 중에서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키아로스크로 사중주단입니다.

계속 숨을 참고 정말 끝났나? 정말 끝났나? 쉽게 되는 요셉 하이든의 이름값 하는 곡이었습니다. 농담, 현악사중주 E 플랫장조 작품 33의 E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를 치아로스크로 4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7565 쓰는 분이 하이든과 모차르트 얘기 들으니 두 분 다 유머러스하고 장난꾸러기 기질이 다분한 점이 비슷해서 잘 통하셨던 것 같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두 분의 공통 분모가 있죠. 유머라는. 그래서 나중에 놀람교향곡 혹은 고별 이런 거 듣고 싶다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즈 리듬을 따라 가볍게 마음을 환기하는 시간이에요. 재즈 외길 인생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후 씨가 엄선한 하루 한 곡의 재즈를 만나는 재즈 인터루드. 이거 듣기 전에 아, 저희 선물 소개해야죠. 맨발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그녀의 20년 음악 동지 첼리스트 솔 가베타의 듀오 콘서트가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A단조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주 D단조, 르클레르, 비트만, 바흐, 리게티 이런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대의 현악기만으로 펼쳐지는 정교하고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은 매주 수요일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는 퀴즈에 참여하셔도 좋고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하루 한 곡씩 만나는 오늘도 재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크입니다. 오늘도 재즈 한 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재즈 피아노의 거장 아트 테이텀이 바로 오늘 태어났습니다. 아트 테이텀은 1909년 10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생인데요. 그는 아프리카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시각장애를 앓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사고까지 겹치면서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불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연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는데요. 절대음감을 갖고 있던 그는 이미 10대의 나이 때부터 직업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고요. 당시 재즈 피아노를 주도했던 뉴욕 할렘의 스트라이드 피아노 스타일을 단숨에 넘어서는 초절기교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면 마치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동시에 연주한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만큼 아트 테이텀은 빠르면서도 즉흥적인 손놀림으로 넓은 음역을 커버하는 그만의 독창적인 기교를 지녔습니다. 그의 연주를 지켜본 피아노의 거장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아트 테이텀에게 매료가 되어서 매일 밤 그가 연주하는 클럽을 찾아와 테이텀의 연주를 감상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트 테이텀은 클래식 소품들도 즉흥 연주를 가미한 재즈 스타일로 즐겨 연주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드보르작의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유모레스크 작품 101의 7번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죠. 일명 고잉 홈을 아트 테이텀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내일도 재즈 한 곡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늘 아네소폰 오타의 음성과 브래드 멀다우의 피아노가 정말 찰떡인 것 같습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Something Good 들으셨어요. 오늘도 재즈 아트 테이텀의 정말 그 멋진 속주, 미끄러진 듯한 속주 들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다고 김정현님 현란한 테이텀의 유머레스크 호로비스토 바난크의 연주 6779 쓰는 분 재즈 분위기가 비오는 날 아침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다고 가정음악에서 재즈를 들으니 드립 커피 한 잔 들이키고 싶어지는데요. 아 그리고 제 목소리에 정드셨다고 곁에서 늘 대화하는 가족 같은 가정음악이라고 어머어머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도 적극 참여하시겠다고 아, 저희 이번에 청취율 조사 언급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운을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22-뭐뭐뭐로 오는 전화가 청취율 조사라면서요. 그 전화번호라면서요. 아무튼 저도 거기에서 걸려오는 전화했으면 좀 받아보도록. 그럴 땐 제가 누구 어떤 프로그램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정음악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6779 쓰는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커피 나누고 있습니다. 슈만,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 이 브릴란테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찬란하게, 빠르고 찬란하게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매니코프와 예루살렘 4중주단입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예루살렘 4중주단이 연주했습니다. 슈만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 빠르고 찬란하게 들으셨습니다. 3203, 작년 이맘때쯤 논문 쓰는 박사생이라고 연락 남겼었는데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되어 무사히 학업 마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졸업하고 보니 또 취업이라는 산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큰 힘 될 수 있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니 박사님이신데 진짜 그 어려운 박사를 하셨는데 아유 취업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실 거고 아, 또 이제 취업하시고 나서 가정음악에 드디어 제가 취업을 이런 사연을 주실 거고 그땐 또 취업을 하고 보니 또 이런 산이 있습니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같이 넘어갈 겁니다. 3203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5257 쓰는 분, 음악가의 말 새로운 코너에 관심 집중 중이라고 최애 모차르트님의 말씀이 나와서 더 행복했다고 시간 나면 다시 들어보기 할 거라고 다시 들어보기 찜 하신다고 고맙습니다. 5257 쓰는 분께도 감사의 커피 한 잔 보낼게요. 프리츠 크라이슬러 서주와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테스 밀리트레 바이올린 존 레너한의 피아노입니다.

심멋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프리츠 크라이슬러 서주와 알렉으로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존 레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은호영님, 우와, 사무실에서 매일 듣는데 카메라 있는 줄 몰랐네요. 뒤에 KBS 클래식 로고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정말요? 아니, 가정음악 일주일 되셨어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카메라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생방하는 날은 거의 매일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김인호님께서 연일 보라로 출발 FM팀 엄청 긴장할 듯. 어머, 글쎄요. 그럴까요? 아유, 저희가 어디 감히 대출발 FM에게 뭐 어떻게 비벼볼 짬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가정음악에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요. 김선경님, 신디는 아침 준비로 더 분주해지셨을 듯 토닥토닥 하셨어요. 예, 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또 효진님께서 어떤 고데기로 하셨나, 다땡슨이냐 뭐 이러시는데 저 그런 거 없고요. 헤어롤. 예,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지킴이, 헤어 지킴이 헤어롤로 모냥을 내보았습니다. 6923 쓰는 분, 서울 시내버스 기사고 오늘 오후반이라 오전에 여유가 있으시다고. 아, 그러시군요. 6923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낼게요. 자, 다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의 음악 지시였는데 음악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공기를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 다카포 그날의 클래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가 만년의 걸작 음악의 헌정을 작곡하던 그때로 가볼까요?

1747년 환갑을 넘긴 원로 작곡가였던 바흐. 떠오르는 신흥 강국 프로이센의 젊은 국왕 프리드리히 2세에게 푸가 두 곡, 카논 10곡, 트리오 소나타 한 곡으로 된 모음곡을 바쳤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제시한 선율을 바탕으로 바흐의 작곡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이 작품집. 왕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아 바치는 선물, 음악의 헌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 그 숨은 뜻을 살펴보면 그리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이 작품에 어울리는 제목은 음악의 헌정인가 아니면 음악의 신경전인가. 이 작품이 완성되기 두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프로이센 포츠담에 도착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부터 긴 시간을 달려온 그는 곧장 상수시 궁전으로 향하죠. 프리드리 2세가 불과 엿새 전에 입주한 새 여름 궁전이에요. 때는 초저녁, 포도밭이 층층이 쌓인 야트막한 언덕 위로 우아한 1층짜리 건물이 노을빛에 물들고 있습니다. 바흐는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대기실로 안내되죠. 바로 옆방 왕의 음악실에서는 저녁 음악회가 한창이네요. 프리드리 2세는 평소처럼 궁정음악가들 반주에 맞춰 직접 플룻을 들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바흐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밝고 경쾌한 음악 소리를 조용히 듣습니다. 이윽고 음악이 멎자 음악실 문이 열리고 35살의 젊은 왕이 노 음악가를 직접 반깁니다. 선생 어서 오시죠. 한번 뵙고 싶어서 아드님을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당장 이 악기 앞으로 와서 앉으시죠. 평소 이름난 음악가들을 궁으로 초청하길 즐겼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음악 애호가이자 아마추어 작곡가였던 그는 최고의 실력자로 명성이 자자한 바흐를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실 수석 건반 연주자이자 바흐의 아들인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에게 아버지 바흐와의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 왕은 바흐를 최신 건반 악기인 포르테 피아노 앞으로 데려간 후 직접 건반을 누르며 멜로디 하나를 들려줍니다.

빵 선생, 이선율로 후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음악가들과 귀인들의 시선이 바흐를 향합니다. 사실 왕이 연주한 이선율, 꽤 길고 복잡해서 엄격한 대의법을 쓰는 작품 형식인 후가 재료로 삼기엔 무척 까다롭네요. 하지만 잠시의 침묵 끝에 호흡을 가다듬은 바흐, 건반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죠. 이윽고 포르테 피아노에서는 정교한 삼성 후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왕의 선율을 즉석에서 변화무쌍하게 활용하며 작곡과 연주를 동시에 해내는 노년의 거장에게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왕은 다시 입을 엽니다. 과연 선생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렇다면 같은 성률로 육성부 후가를 만드실 수도 있겠지요. 담담하던 바흐의 표정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곧바로 해내기는 어렵다, 침착하게 답합니다. 대신 자신이 떠올린 다른 주제에 맞춰 즉흥 육성 후가를 선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흐를 만난 프리드리히 2세가 자신을 위한 음악을 요청하는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바흐는 왕에게 정성스럽게 새긴 악보 한 묶음을 보냈죠. 쌍수시 궁전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듬은 삼성부 후가, 왕이 요청했으나 즉석에서 만들지 못했던 육성부 후가, 거기에 더욱 엄격한 규칙을 갖춘 카논 10곡, 왕이 사랑한 악기 플룻이 주인공이 되는 트리오 소나타까지 덧붙인 종합 선물 세트 모음곡이었습니다. 훗날 음악의 헌정이라고 불리게 된 이 작품들의 곡들은 모두 프리드리히 2세가 주었던 선율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바흐가 자신의 대위법 실력을 총동원해서 프리드리히 2세 선율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활용한 작품 음악의 헌정,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왕이 요청하고 바흐가 쓴 육성부 후가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다베이트 모로니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육성부 후가였습니다. 리첼 카레라고 하죠. 정말 하나의 주제를 여러 성부가 모방해서 이어가는 대위법적인 작품인데 저의 귀로는 아 이게 여섯 성부구나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지도 않을 만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곡을 즉 흥으로 주는 그 자리에서 주는 선율로 만들라. 정말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자신의 작곡 실력을 총동원해서 왕이 준 어려운 과제를 마침내 완수한 바흐. 그렇게 완성된 곡이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의 헌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음악을 사랑하는 왕 그리고 거장 음악가 사이의 훈훈한 일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일종의 신경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프리드리히

제는 바흐 아들뻘, 칼빌레 에마뉴엘 바흐 그 정도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 바흐, 아버지 바흐 음악을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흐를 부른 건 그의 음악을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내서 한번 실력을 시험해볼까? 이렇게 분석하는 음악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헌정은 자신을 시험하는 젊은 왕에게 내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흐의 음악적 응수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젊은 세대와 옛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바라는 노음악가의 너그러운 초대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음악의 헌정과 음악의 신경전 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작품의 의미 어느 쪽이신가요? 따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날의 클래식, 오늘은 바흐 만년의 걸작, 음악의 헌정의 탄생 배경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작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프리드리 국왕, 플루트 연주를 좋아하는 그를 위해서 만든 플루트 편성의 곡입니다. 음악의 헌정 가운데 트리오 소나타 중에서 3악장, 안단테와 4악장 알레그로를 함께 들으시죠. 제네시의 플루트, 존 홀로웨이의 바이올린, 얍 테르 린든의 첼로, 마타 마사쿡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트리오 소나타 가운데 3악장 안단테와 4악장 알레그로 제네시의 플루트 존 홀로웨이의 바이올린 야프테르 린든의 첼로 마사쿡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 음악실 보이는 라디오 준비 관계로 저희가 미리 10분 정도는 보이는 라디오를 종료해야 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던 분들이 왜 중간에 끊기지? 하셨을 것 같아요. 화요일과 목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렇게 좀 미리 보이는 라디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다가 10년 만에 출근합니다. 두근두근 긴장도 되고 그런데요. 2482 쓰는 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10년 만에 출근 그 용기와 기백만으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596 쓰는 분 지각해서 남편 차 얻어 탔는데 남편은 가정음악 들으면서 출근하네요. 사무실 다 와가는데 좋은 음악 듣다가 내리기 아쉽다고 아마 지금은 근무지로 돌아가셨겠지만 1596 쓰는 분 오랜만에 가정음악과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김서림,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서울시향이 10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야판집에 된 바이올린 르노 카피송 비올라 강윤주와 만납니다. 서울시향은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에서 야판집에 된의 지휘와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강윤주의 비올라 연주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주피터를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서울시향의 이 연주회를 오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이 문명은 전부 노래로만 기억될 거야. 사랑과 전쟁, 그리고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방대하고 극적인 사건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래, 오페라일 텐데요. 10월에 만나는 살롱드 오페라는 오디세이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영화 오디세이와 관련된 다양한 오페라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가멤논과 그 부인 클리템네스트라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작품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음악 한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오페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노예들의 춤 준비했습니다.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극장의 뮤즈가 오페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와 함께하는 10월 살롱드 오페라 오디세이 시리즈 제2탄. 오늘은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로 함께합니다. 흥미진진한 해설은 물론이고 라이브 연주에 감동까지 더한 이곳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렉처 콘서트 보이는 살롱드 오페라. 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와 함께 오페라를 더욱 재밌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간 오디세이 시리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기원전 1600년경으로 떠나보는 이 현장.

0: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무대를 또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메조 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의외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0: 이 살롱드 오페라 첫회에 대해서.
1: 저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글룩 같은 작곡가를 다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피드백의 대부분은 어떻게 클래식 기타를 넣을 생각을 했냐. 박종호 선생님이 들어오신 게 아주 그 신의 한 수였다. 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0: 분위기가 정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1: 네.
0: 네. 오늘 지금 아까 콩 게시판에 이민하님께서 저에게는 어려운 오페라가 오디세이인데 지나오쌤의 또 생동감 있는 해설이 이해하기 쫌게 다가와서 오늘 정말 귀 쫑긋 듣고 세우고 이야기 들으시겠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는 파리스와 헬렌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어떤 줄거리가 펼쳐지는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이제 데려갔지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내를 빼앗긴 남자가 있습니다. 메넬라우스 왕이지요. 이 왕은 자기 형인 아가멤논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아가멤논 장수지요. 미케네 왕이고요.
0: 네.
1: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과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0: 그렇죠. 동생의 복수를 하는데 왜 본인이 영웅을 모집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1: 이게 바로 그 오디세우스의 역할이 있습니다. 헬레네가 그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고 그 여인이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만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헬레네가 결혼, 그러니까 정년기가 됐을 때 구혼자가 오죽 많았겠어요?
0: 아, 그렇지. 그랬겠죠.
1: 네, 거기서 오디세우스가 지혜를 냅니다.
0: 네.
1: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결정을 존중해 주되 만약에 그 신성한 결혼이 뭔가 파괴가 된다면,
0: 문제가 생긴다면
1: 우리 이 모든 구혼자들이 힘을 합쳐서 복수를 하자 라고 오디세우스가 맹세를 이렇게 딱 하게 한 거죠.
0: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그런 맹세를
1: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팠지요.
0: 원래 이타카에서 가게 된 데는 본인이
1: 그렇죠.
0: 구실을 던졌었군요. 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기 전에 있었던 또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시다고요.
1: 네.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헬레네 역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흑인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거에서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가, 그리스 여인인데 라는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가 냈는데 사실 인터넷에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떠돌았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흑인 여인이 극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표정, 이게 헬레네래 하면서 막 그래서 네티즌들이 많이, 누리꾼들이 많이 비웃 쓰셨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 여인은 헬레네가 아니었고 헬레네의 자매인 클리템네스트라, 즉 아가멤논의 부인. 네, 지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 뭐 지금 형제와 자매가
0: 너무 복잡해요. 관계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1: 맞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겹으로. 겹사돈이 된 것이죠. 네. 메넬라우스와 아가멤논이 형제고요.
0: 네.
1: 그리고 헬레네와 클리템네스트라가 자매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쌍으로 부부인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가멤논 입장에서는 처제도 아니고 이거 뭐죠? 처제이자 이건 뭐죠?
0: 동생이 이봐요, 어렵다.
1: 네, 아시는 분은 답글 달아주시고요.
0: 네네.
1: 그렇지. 한국말은 어려워.
0: 겹사돈이어서.
1: 네. 아무튼 그래서 클리템네스트라가 그 장면은 무엇이었냐? 그 극악한 표정은 바로 전쟁이 끝나고 귀환하는 아가멤논을 살해할 때 지었던 그 극악한 표정이었죠.
0: 남편을 살해했다.
1: 네.
0: 왜 남편을 죽였어요? 클리템네스가
1: 클리템네스트라가
0: 네. 아가멤돈 남편을 왜

0: 죽인 건가요?
1: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오늘 저희가 소개 만날 글룩의 이피게니아,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라는 네. 작품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두 사람,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는 일남 삼녀. 네. 그리고 다 각자 이름들이 어렵고 네, 다 네.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0: 네, 네.
1: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첫째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다룰 건데요.
0: 네, 네.
1: 자, 이 오페라의 시작 1막에서는 첫 번째 아리아가 바로 아가멤논의 아리아로 시작을 합니다.
0: 네, 네.
1: 디아나, 이게 이제 로마 말로는 디아나지만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죠.
0: 네.
1: 달의 여신에게 당신 너무 무자비하십니다 라고 이제 토로하고 있어요. 아가멤논이요. 왜냐하면 이 디아나 여신이 저주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겁니다. 옛날 배들은 바람을 타야 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야 출항을 네. 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순풍이 불지 않아서 그리스 군이 아울리스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탁이 무엇이냐, 신의 뜻이 정령 무엇인가 했더니 너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라.
0: 자신의 딸을?
1: 네. 그래야 그리스 군이 출항을 할 수 있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된 거죠. 자, 어머. 여기서 아가멤논의 인성이 나옵니다. 전쟁의 눈이 멀었죠. 그래서
0: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1: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아빠라면 부성애를 가진 아빠라면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수, 장군 아가멤논은 이 미케네로 사신을 보냅니다.
0: 네.
1: 그래서 딸을 데려오라고. 엄마와 딸이 그래서 어떻게 데려오느냐. 그냥 오라고 하면 전쟁터로 좀 오기가 그렇잖아요.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을 시킬 테니 와라.
0: 당대의 영웅과 그렇죠. 혼사를 맺게 해주겠다.
1: 네.
0: 그래서 네.
1: 그러다가 그렇지만 여기서 사실 수인화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0: 네.
1: 오페라 속에서는 마냥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갈등하는 인간상, 이 글룩 시대에는 항상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대의와 개인의 운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상. 이게 항상 이상적인 인간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명분적으로는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켜야 하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 라는 이 흔들리는 아빠. 그래서 오고 있는 이피게네이아와 그 다음에 클리템네스트라. 이름 너무 어렵죠.
0: 네. 그래도 선생님 잘 이름을 발음하시네요.
1: 가다 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냥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보냅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사신을 보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0: 네.
1: 이 과정을 이제 이 아가멤논이 아하. 갈등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인 거죠.
0: 네네. 그래도 이 작품 내에서는 아가멤논이 권력욕도 물론 있지만 부성이 있는 아버지로 또 그려지는
1: 맞습니다.
0: 대목이 있군요.
1: 네.
0: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담은 아리아를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멋진 연주를 해주실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소개를 합니다. 먼저 토티 달 몬테 국제 콩쿨 우승자로 유럽과 국내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바리톤 조병익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지난 봄에는 또 제르몽으로 나오셨었는데
2: 네.
0: 네, 오늘은 아가멤논으로
2: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네. 네. 이런 역할을 맡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 일단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0: 그렇죠.
2: 네, 네. 뭐 많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0: 네.
2: 그래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카리스마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제가 아까 이제 콩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한창 이제 리허설을 하고 계셨는데 포스에 눌려서 제가 살짝 밖에서 서성이다 들어왔어요. 진짜예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독창적인 연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 기타리스트 박종호 씨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글룩의 오페라에 기타 연주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아까 이제 지나 오 마스터께서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냐고 하니까 박종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글룩의 오페라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3: 와. 사실 글룩의 오페라라는 거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하는데 뭐 글룩의 이제 소품들이야 좀 이렇게 겪어본 적이 있지만,
0: 네.
3: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도 그렇고 쏙 빠져서 듣고 있었거든요.
0: 네,
3: 제가
0: 네.
3: 살짝 그 넋을 잃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네. 연주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기대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함께해 주신 살롱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홍진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4: 네. 저도 이 글루게 곡들을 준비하면서 설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0: 네. 기대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연주,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이여라는 제목. 아, 곡 제목부터 사실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소한 곡일 수 있는데 일단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이여, 바리톤 조병익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이요. 바리톤 조병익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연주 들려드렸습니다. 오페라 365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조병익 바리톤 때문에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옴브라마이프 닉네임 쓰시는 애청자께서는 조병익 바리톤 가만히 계셔도 카리스마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진아우쌤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9563번 쓰시는 분, 첫 소절 듣자마자 정말 제목 그대로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에게 하소연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기타 소리가 들어오니 정말 잘 어울립니다. 기타를 넣은 것은 신의 한수 같습니다. 이진희님께서도 기타가

0: 계절도 잘 타는 것 같아요. 오늘 비까지 내리니 촉촉하고 참 좋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9103번 문자 메시지 쓰는 고3 여학생이 메시지를 주셨네요. 성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오늘 한 대학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응원을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파이팅 파이팅! 그 이탈리아 말로도 해주세요.
2: 포르사!
1: 저는 독일 말로 하겠습니다. 토이 토이 토이!
0: 토이 토이 토이! 토이 토이 토이! 그리고 포르사!
2: 포르사!
0: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시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아가멤논의 아리아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뭔가 좀 절절했어요.
2: 그렇습니까?
0: 또 지금 들으니까 아까는 제가 진짜 포스에 눌려서 못 들어왔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평소 아무래도 19세기 노래를 많이 부르실 텐데 네. 오늘 글루크의 오페라를 부르시니 또 어떠셨어요?
2: 저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오페라 부파를 많이 하지만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서는 그 아가멤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제가 중점을 좀 뒀는데
0: 네.
2: 첫 부분에 제가 불렀던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 그 부분에서는 그 딸을 아르테미스 여신, 그러니까 디아나에게 바치는
0: 네.
2: 그 운명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려는 그런 아버지의 의지를 제가 표현을 좀 해봤고요.
0: 네네.
2: 그리고 아리아가 정작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디아나한테 쌍둥이 오빠가 사실 있거든요.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오빠인
0: 그렇죠.
2: 아폴론에게
0: 네. 그렇죠. 네.
2: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절박함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나요?
0: 아니 그럼요. 아가멤논도 네.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2: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또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함께 쭉 가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글루크의 오페라는 사실 저는 오르페우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오르페오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파리스와 헬레나 얘기했고요. 또 알체스라는 작품도 있고 근데 오늘 다루는 이 들으셨겠지만 프랑스어로 된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를 작곡했을 때 1774년 이 글루크의 나이가 자그마치 59세 그리고 글루크가 파리에서 공연한 첫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도 50 넘어서 새로운 나라 가서 자신의 경력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불가능. 두려운 일이죠.
1: 100세 시대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글루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키운 제자 덕분이었습니다.
0: 제자?
1: 네. 자신의 제자가 프랑스 왕비가 된 것이지요.
0: 프랑스 왕비요?
1: 네.
0: 제가 아는 프랑스 왕비는
1: 딱 한 사람 있지요.
0: 한 사람 있는데
1: 네,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원래 그 빈 황실의 공주였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이제 가르치던 제자였는데 선생님 저희한테 오셔서 선생님의 그 오페라 정신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0: 네.
1: 그래서 공연한 첫 번째 오페라가 바로 네. 이 오페라입니다.
0: 제자가 무려 프랑스의 왕비였기에 든든한 또 배경이 되어 주었군요. 이후에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1: 아, 그 충직한 신하를 보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네. 항상 스토리는 엇갈리지요. 그래서 둘을 만나지 못하고 클리템네스트라와 이제 이피게네이아는 이 아울리스에 도착을 합니다.
0: 결혼할 마음을 갖고
1: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전에 들은 거는 아킬레우스가 그 사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네.
0: 어머나.
1: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일막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네. 아니요 나는 당신뿐이요. 당신이 마음이 변한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결국 일막은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0: 네.
1: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막은 이제 두 사람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셨던 그 노예들의 춤도 사실은 그 결혼식 준비의 일환이야.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노예들의 춤이어서 사연이 든 춤인 줄 알았는데 잔치를 네, 위한 네. 춤이었군요.
1: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아킬레우스의 목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0: 그럼요.
1: 근데 오늘 저희가 영웅. 안타깝게도 테너를 준비하지 못해서 네. 음원으로나마

0: 아킬레우스의 음성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지금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시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노래하라 그대의 여왕을 찬양하라. 테너 존 알러의 노래,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그리고 몬테베르디 콰이어가 함께 연주합니다.

0: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노래하라 그대들의 여왕을 찬양하라 테너 존 알러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몬테베르디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살펴보고 있고요.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 이제 뭔가 이제 갈등이 폭발할 그런 시점에 좀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이피게네이아를 구해주는 거예요?
1: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절대로 신을 거슬릴 수 없지요.
0: 그렇죠.
1: 신의 신탁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집니다. 이 결혼식 준비로 한창이었던 이 현장이 사실은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칠 제단이었다는 것을요.
0: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1: 네. 이러니 이피게네이아 본인도 있지만 딸을 영웅과 결혼시킨다고 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왔던 클리템네스트라의 그 절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0: 네.
1: 그래서 클리템네스트라는 무릎을 꿇고 아킬레우스에게 애원합니다. 이 아이를 구할 사람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신들조차 버렸습니다.
0: 정말 절절한
1: 네.
0: 노래겠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아리아를 오늘 지나오 마스터께서 직접 불러주실 예정이어서
1: 네.
0: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0: 네.
1: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0: 네, 네.
1: 글룩이라는 이 작품과 이 글룩의 오페라 작품이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르디나 푸치니 같은 음악 업법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저는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때 글룩의 음악을 약간 평양냉면 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슴슴하지만 그윽한 맛.
0: 평양냉면.
1: 네네.
0: 글룩은 평양냉면.
1: 네.
0: 재밌네요.
1: 왜냐하면 저는 베르디나 푸치니는 그에 비하면 함흥냉면.
0: 네.
1: 또 어떤 음악 같은 또는 뭐 예를 들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마라탕 같은.
0: 매운맛, 독한맛.
1: 네, 아주 자극적인 맛일
0: 네.
1: 수도 있는데
0: 네.
1: 이 글룩 시대에는 신고전주의여가지고 고귀한 단순함, 흔한 단순함이 아니라 고귀한 단순함 그리고 위대한데 고요하게 위대한 이 개념이 아주 추앙받던 시대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바로 이전 시대가 바로크 그리고 로코코였잖아요. 그런 화려한 장식미를 벗어나서 표현을 일부러 절제합니다. 그래서 내면
0: 네.
1: 내 그런 아름다운 위대함을 추구했던 시대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왜 우리도 신라 금관이나 고려 청좌의 화려함도 그 나름의 또 매력 있고 또 눈에
0: 네.
1: 끌리지만
0: 네.
1: 또 조선의 백자 달랑아리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0: 네.
1: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이런 맛이구나라고 느껴주시고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달항아리 같은 그런 우아한 음악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 가진 양념이라기보다는 식재료 본연의 글룩의 오페라에 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살롱 마스터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글룩의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잔인한 아버지에 의해 메조소프라노 지나오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블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잔인한 아버지에 의해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수형님께서 이렇게 술술을 써서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키려 했다니, 희생시켰다니 잔인한 아버지 맞고요. 기타 선율 통해서 정말 그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오 마스터 본캐 노래하는 모습이 참 슴슴하지 않고 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깊숙이 담아서 알라리 노래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희선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도 애절하고 절절함이 절로 느껴 적어주셨습니다. 글루게 오페라. 아, 참 잔인한 아버지의 제목부터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잔인한 아버지 맞죠. 정작 딸이 받은 충격은 또 얼마나 컸을까 싶거든요.
1: 네.
0: 아니 친아빠가
1: 네.
0: 나를 죽이려고 나를 속여서 이 땅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세기에 만들어졌으면 이제 딸이 뭔가를 했을 텐데 글룩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인물상은 명분, 대의에 희생하는 인간을 굉장히 고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의 제목이 아가메민논과 클리템네스트라가 아니라 이피게네이아가 되는 것이죠. 즉, 이피게네이아는 자신의 희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0: 담담하게. 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1: 신들을 이렇게요?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0: 너무 착하네요. 안타까워요.
1: 그렇죠.
0: 네. 네. 지금 그럼 음악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음원으로 준비했는데요.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공주여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그것은 제 운명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테너 존 알러, 소프라노 린 도슨, 그리고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지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글루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공주여 나를 따르시오. 그것은 제 운명입니다. 테너 존 알러, 소프라노 린도슨의 노래,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철님께서 절제된 꾸밈 없이 과하지 않은 평양냉면, 곰탕. 곰탕 비유가 맞네요.
1: 곰탕 좋네요. 그건 생각 못했는데 이 날씨엔 곰탕이 더 맞습니다.
0: 오늘 좀 서늘하니까. 또 박순희님께서 지난주에 넋을 잃고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한 줄 소감을 남길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 함께하니까 진짜 마스터님께서 왜 평양냉면에 비유하셨는지 알겠다고 음식 얘기가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옵니다. 이지수님 절제된 명료함 속에서 고뇌가 느껴집니다. 양태경님께서 평양냉면 시켰는데 맛있어서 면사리를 추가하셔야겠다고 적어주셨어요. 글룩의 매력에 빠져드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 의연한 이피게네이하고 네. 또 멋진 아킬레우스였겠죠 방금?
1: 맞습니다.
0: 듀오 노래였는데.
1: 네 맞아요. 프린세스 그러니까 공주여 소위 모아 나를 따르시오. 나를 그럼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하는데 딱 이피게네이가 그러죠. Il faut ma destin 그러니까 mon destin 그것은 저의 운명입니다. 어머나.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제 그 칼날 아래 마지막 숨결까지도 당신의 것일 겁니다. 듣는 사람 마음은 좀
0: 고결하네요.
1: 고결한데요. 옆에 네.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어지지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엄마인
1: 그렇죠.
0: 클리텐네스트라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1: 이제부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0: 폭주.
1: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여인 그 배우의 그 네, 극악한 네. 표정 이 왜 그런 표정이 나오는지 네. 이제 조금 이해를 네. 하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네요.
1: 네. 네. 그래서 이 무력한 어머니의 슬픔이 이제 공포로 변하고 분노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선을 완전히 넘죠. 즉 신들에 대한 저주까지도 확대됩니다.
0: 아, 이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
1: 그렇죠. 당신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템네스트라의 분노는 이제 왜 아가멤논이 미케네에 귀환해서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미케네에 귀환하자마자 네. 살해당하는지 네. 너무 이해가 되지요.
0: 그렇죠. 인간적인 네. 생각으로는 정말
1: 네.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 오페라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룩이 전환점이 된 것이 오케스트라를 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 클리템네스트의 마지막에 그 광분하는 아리아 복수의 아리아에서는 이 글룩의 기법이 굉장히 돋보여요. 즉 레치타티보를 보통 그전에는 챔발로 같은 그리고 바소 콘티노 저음 악기로만 이렇게 하던 것을 네. 오케스트라를 적극적으로 하고 템포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0: 아, 네네.
1: 그래서 그 내용이 가사에 따라서 아주 아주 밀접하게 음악이 연결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 원문을 읽고 아나운서님이 지난주처럼 한국어로
0: 아이고.
1: 번역을 읽어주시면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도 더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0: 네네. 잘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낭독하시는 걸 듣고 제가 따라갔었는데 아니, 독일에서 오래 사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어도 너무 잘하셔서
1: 아,
0: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1: 네. 저희 성악가들은 네 개의 외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0: 네. 그래서.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노래도 하셔야 되고.
1: 그럼요. 말도 네. 이렇게 해야 되고요.
0: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덕분에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를 감동적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네. 먼저 네. 가사를 네. 진아오 선생님이 프랑스어 원어로 해주시고 저는 우리말로 번역을 낭독하고 이어서 라이브 연주까지 쭉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Ma fille, je la vois sur le fer luminimant.
0: 내 딸이 보여 저 무자비한 칼날 아래에
1: 그 son barbare père aiguisa de sa main
0: 잔인한 아비가 그 손으로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
1: un prêtre environné d'une foule criminelle
0: 죄악에 물든 군중에 둘러싸인 제사장이
1: aux beautés sur elle où il ne m'incrit

0: 누구나.
1: Il déchire son sein.
0: 그자가 내 아이의 가슴을 찌르고.
1: D'une curie.
0: 호기심 어린 눈으로.
1: Dans son cœur palpitant.
0: 아직 뛰고 있는 심장을 들여다보며.
1: Il consulte les yeux.
0: 신들의 뜻을 묻는구나.
1: Arrête, monstre sanguinaire, tremble.
0: 멈춰라, 피에 굶주린 괴물아, 두려워하라.
1: C'est le plus pur sang du souverain des cieux.
0: 그 피는 하늘 지배자의 가장 순결한 피이니.
1: Donc vous osez rougir la terre.
0: 너희들이 감히 대지를 붉게 물들이려는 그 피 말이다.
1: Jupiter, lance ta soudre.
0: 제우스여, 벼락을 내리소서.
1: Que sous tes coups écrase.
0: 당신의 타격에 산산이 부서져서.
1: Les Grecs soient réduits en poudre.
0: 저 그리스인들이 가루가 되기를.
1: Dans leur vaisseau embrase.
0: 불타는 함선 속에서 그리 되길 원하나이다.
1: Et toi, soleil, et toi, qui dans cette contrée.
0: 그리고 태양신이여, 이 땅에서.
1: Reconnais l'hérité et le vrai fils d'Atre.
0: 아트레우스의 후계자를 알아본 신이시여.
1: Toi qui nous as du père éclairé et le festin.
0: 차마 그 아비의 연회를 비추지 못하고 고개 돌렸지요.
1: Recule, ils t'ont appris ce funeste chemin.
0: 물러가세요. 그 끔찍한 길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는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이제 이 가사가 담긴 아리아를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죠. 콩 화면 또는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오늘의 끝곡 라이브 연주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내 딸 그녀가 보이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내 딸 그녀가 보이네 메조소프라노 진아오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리조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멋집니다. 이야기에 빠지고 목소리와 기타와 피아노 선율이 가슴까지 닿습니다. 케이진 닉네임 쓰시는 분 오늘도 진아오 선생님의 설명과 노래에 빠져 멋진 시간 보냅니다. 지안님께서는 감동받아서 이끌리듯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까지 들어왔습니다. 적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훌륭하신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글루게 작품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라이브 연주로 듣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 초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초연이라고요?
2: 뭐 다른 아는 뭐 분들이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이 곡을 소개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하긴 저도 프로그램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2: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세이 영화를 보고 급히 이 주제로 바꾸는 바람에 사실 네.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병희 선생님도 저도 이 아리아들을 새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 유튜브에 연구 박제될 이제 네, 흑역사가 네. 방제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 아이고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를 꼭 소개하고 싶었고 네, 글룩을 네.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네, 왔는데요. 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큰 관심을 갖고 예쁘게 보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조회수가 높았는데 이번 주 더 높지 않을까 기대해 보아요. 아, 그래서 이 오페라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결말을 얘기해 주시죠.
2: 원래 신화에서는 이제 이피게네이아가 제단까지 가서 마지막 칼날이 받는 그 순간에 이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정신에 감동한 디아나 여신이 네. 쏙 납치를 하고 그 자리에 네. 암사슴을 휴룩 하고 놓는 그렇게 신화는 처리가 되는데요. 예.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오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해피엔딩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신이 이제 용서한다 네. 하고 이피게네이아는 드디어 아킬레우스와 해피엔딩을 갖게 됩니다.
1: 아, 그래도 해피엔딩이라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네, 박종호 선생님 2주 연속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오늘은 또 이렇게 네. 나오시니 어떠셨나요?
3: 오늘은 진짜로 청취자 입장에서 옆에서 그냥 쏙 빠져서 듣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마지막 곡이 살짝 뚝딱거렸지만 가사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셨대요. 어떻게
2: 저는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순간 클립 템네스트라 빙의하느라고 저는 뭐 예, 몰랐습니다. 네.
1: 오늘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정말 기타가 함께 하니까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심금을 울린다라는 소감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으로
2: 네.
1: 찾아오시나요?
2: 아까 가사에서도 아트레우스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집안이 아트레우스, 즉 이 두 형제의 아빠가 아트레우스인데요. 이 집안의 저주가 그리스 네. 신화에서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거리입니다.
1: 아, 원래 저주받은 집이었나요?
2: 네, 워낙. 그래서 아까 그 태양신조차도 외면했던 네. 그 집안이 너무 끔찍해서.
1: 예.
2: 네, 그래서 그 만행이 끔찍해서 저주받은 집안인데요. 결국. 그 저주가 어디까지 가는지 즉 다음번엔 그 아까 일남 삼녀였잖아요
1: 자녀들
2: 네, 네. 그 중에 이제 나머지 딸들과 아들의 이야기 엘렉트라 그리고 오레스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살롱도 오페라 함께 해주신 메조소프라노 진아오, 바리톤 조병익, 기타리스트 박종호, 피아니스트 홍진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KBS 음악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정주은,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 또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앤 카슨의 수상 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간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글을 쓸 때 그녀가 지키는 유일한 규칙은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중간부터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다면 근사한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도 있겠죠. 음악이 꼭 정박으로 시작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글쓰기도 꿈꿔왔던 일에 도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중간부터 도전하기,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악보처럼 그렇게 여린 박자로 시작해봐도 괜찮겠죠?

두 곡 들었습니다.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Syncopation, 제니 얀센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간부터 시작하라라는 작가 앤 카슨의 말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는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좀 바르게 제대로 격에 맞게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질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추부터 끼워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간부터 해나가 볼까 봐요. 파주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방긋 보입니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시작도 못하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니까 중간이든 그 어디쯤이든 일단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은파님은 하루 중간에 시작하는 생클 시작도 끝도 좋지만 중간이 참말로 좋습니다 하셨고요. 오늘 생생클래식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주 2회 보이는 라디오 했는데 앞으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곡은 샤를 구노의 플루트 콘체르티노입니다. 마갈리 모스니아의 플루트와 마르코 아르멜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샤를 구노의 플루트 콘체르티노였습니다.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와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콩 게시판에 새소리 같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네요. 제가 잠시 숲속에 다녀온 듯한 새 지적임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8707번 쓰시는 분,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 제가 아끼고 존경하는 이상돈 에두아르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앞날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팬이라고 이명식 가스발님께서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메시지 전해주셨고요. 4044번 주시는 분은, 저도 생크를 중간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제 고정이 됐는데 망설이는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생크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장벽이 아예 없습니다. 문턱이 없습니다. 편히 드나드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고요. 1960번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의 장점은 음악에 곡에 까딱까딱 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라도 목 운동을 좀 해봅니다. 벚꽃나무님께서는, 여권이 되는 대로 보라 자주자주 해주세요. 저도 생글나라 여권으로 자주 방문할게요. 그럴게요. 여권이 닿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보라를 해보겠습니다. 혜신님도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가 봐요.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PC콩이나 모바일콩으로는 무료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생생클래식 인스타그램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애청자인 음파님께서 프레디 캠프 피아노 리사이틀에 다녀오셨다고, 정말 손이 큰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연주는 뭐 너무 좋았고요. 가을가래진 예당의 분수쇼도 즐긴 멋진 날이었습니다. 앙코르곡이었던 라흐바니노프의 WR 폴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프란츠 베어의 원곡을 세르게이 라흐바니노프가 편곡한 이 곡, WR의 폴카라고 하는데요. 이 WR은 바실리 라흐바니노프를 말하죠. 세르게이에게 자주 연주를 해줬던 라흐바니노프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완성한, 편곡한 작품인데요. 프레디 캠프 음원이 저희에게 없어서 오늘은 마르크 앙드레 아물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츠 베어의 곡을 라파이노프가 편곡한 WR의 폴카였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버지인 바실리 라파이노프가 세르게이 라파이노프를 위해서 종종 연주해주던 폴카. 그래서 라파이노프는 아마 아버지의 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에 이 곡이 발표되고 나서 원곡은 프란츠 베어의 곡이다라고 밝혀진 폴카였습니다. 창희님께서 비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부산 가을 속으로 고고합니다 하셨고 위정님께서 김해는 햇님이 갑자기 쨍쨍 나타나시네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한치 앞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양산이 필수인 것 같네요 하셨는데 곳곳에 날씨는 다르고 많이 바쁜 점심시간이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있습니다. 쨍쨍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2시 22분입니다.

0: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자주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 뜬금없이 불쑥 찾아오는 생생한 퀴즈.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생생 클래식을 진행하는 박지연 DJ의 직업으로 맞는 것은? 1번 권투선수, 2번 소믈리에, 3번 바지사장. 이건가? 4번 아나운서, 5번 어릿광대.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권투선수, 2번 소믈리에, 3번 바지사장, 4번 아나운서, 5번 어릿광대. 지금까지 DJ계의 마름, 퀴즈 낭독계 비르투오서, 당신의 방과 음악 협기였습니다. 안녕.
1: .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찾아온 생생한 퀴즈 동글 보이스 이사겸 아나운서가 문제를 내줬습니다. 바지 사장?

에서 조금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의 의상은 또 소믈리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답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음악이 나가는 동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해서 문자로만 신청받겠습니다. 5분 추첨해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답 보내주신 동안 음악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기에도 있었던 손다임의 뮤지컬 A Little Night Music 가운데 Send in the Clowns 어릿광대를 보내줘. 아, 제가 이걸 들려드린다고 해서 이게 꼭 정답이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의 직업을 맞춰주세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사랑받는 뮤지컬 넘버들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손다임이 작곡한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가운데 Sending the Clowns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들었고요.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곡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조승우 씨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실버스타 르베이가 작곡한 뮤지컬 모차르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황금별 신영숙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원님께서 연휴 때 조수민님 40주년 기념방송 잘 봤습니다. 너무나 멋졌네요 하셨어요. 네, 생생한 퀴즈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난도는 좀 어때요? 괜찮지 않았나요?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아, 다음 중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생생 클래식을 진행하는 박지연 DJ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모를 수가 없는 오늘의 정답 바로 4번 아나운서였습니다. 아, 그러면 당첨자 5분 발표하겠습니다. 8976번 쓰시는 분, 예전 아침 방송 하실 때 성함이 박지연인 줄 알았는데 당시 한 4년 이상 출근길에 애청했는데 생클에서 마칠 때 현자를 또박또박 말해주셔서 10년도 넘어서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4번 아나운서 외쳐주셨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982번 쓰시는 분, 클래식을 듣는 시간 중에 가장 크게 웃게 되는 시간입니다. 매일 청취율 조사한다면 한 번은 퀴즈에 당첨될 것 같아요. 웃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아나운서죠. 그것도 KBS 아나운서입니다. 해주셨고요. 7896번 쓰시는 분, 늘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하는 지연 씨 아나운서입니다 하셨고, 0582번 쓰시는 분, 딸 중환자실 면회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 음악이 참 위로가 많이 된다고 선물 받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아, 이분들께 선물 보내주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게요. 아, 주옥 같은 답변들이 많아서 사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외에도 또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0892번 쓰시는 분, 지연 씨는 1번 권투 선수가 맞습니다. 모든 청취자를 음악으로 KO시키니까요 하셔서 0892번 쓰시는 분께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려도 되나요? 3650번 쓰시는 분, 저는 동대문에서 바지를 파는 바지 사장입니다. 저희 업계에 박지연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나운서 해주셨어요. 아, 이상엽 아나운서도 그렇고 다들 바지 사장에 많이 마음이 좀 쏠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3650번 쓰시는 분께도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제 퀴즈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도소였습니다. 나르시소 예파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꼴리멜랑님께서 보라 화요일에도 하네요. 단풍도 들기 시작하고 가을비도 오는 운치 있는 오후입니다. 생크 음악과도 잘 어울립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보라 힘 닿는 대로 하기로 약속 드렸고 8644번 쓰시는 분 어제 버스에 탔는데 냄새가 진동하기에 버스 바닥에 은행 열매가 터져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의 신발에 묻어온 듯 했는데 누구도 선뜻 치우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로 훔쳐내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작은 친절이 또 다른 분의 그 하루 기분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9011번 쓰시는 분도 버스에 계시네요. 02 매봉버스 기사님이 생생클래식을 크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운행하시고요. 보라로 부산에서도 듣고 계신 싱푼님, 부산은 비가 오는군요. 그리고 뉴욕에서 듣고 계신 NYJM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많이 즐겨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희가 보라 하는 날은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사연 올려주실 때 혹시 생방송으로 함께 못하는 날에는 꼭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에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반영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제3무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이탈리아나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에스피기의 류트르비안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제3무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이탈리아나였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선물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입니다. 영국의 대표 클래식 레이블인 하이페리온이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전속 계약을 맺고 처음 만든 이 앨범 바흐 평균율 전권 녹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음반입니다. 오늘날에도 바흐는 왜 여전히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손민수는 바흐의 음악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더 세심하게 듣고 더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바흐의 음악 세계로 이끌어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전곡이 담긴 손민수의 음반을 총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특별상영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GV에서 오는 17일에 단독 개봉하는 공연 실황 영화 고잉 홈 프로젝트 라벨과 쇼스타코비치 인 시네마인데요. 작년 7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고잉 홈 프로젝트의 공연 실황을 고화질 카메라 12대로 촬영하고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로 녹음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손여름과 스베틀린 루세프, 조성현, 함경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100명의 연주자가 지휘자 없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와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10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CGV 여의도 일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관람권입니다. 고잉홈 프로젝트 연주자들의 무대 인사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 관람권 총 5분께 2매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음반 선물 또는 영화 관람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글머리 음반 또는 영화라고 적어서 신청을 남겨주세요. 영화 관람권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연락드리고요. 음반 선물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고잉홈 프로젝트에서 활약한 연주자들 플루티스트 조성현, 오보이스트 함경의 연주로 빌헬름 프리드만 바흐의 플루트과 오보를 위한 이중주 1번 2단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드만 바흐의 플루크 오보를 위한 이중주 1번 2단조 작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조성현의 플루크 함경의 오보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저희가 드리는 영화 관람권 고잉원 프로젝트 여의도 CGV에서 하는데요. 여기 가시면 연주자들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318번 쓰시는 분, 주시는 선물이겠지만 저는 소개해주는 선물 정보를 듣고 골라서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연주회 중에 들으러 가기도 하고요. 두고두고 들을 음반 구매도 하고 책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선물을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아, 이런 신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를 나누기 위함이죠.

0: 인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탱탱 클래식 매일 날 12시 탱탱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2: 아하, 이거구나.

어제부터 시작된 코너였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드릴 새 코너 클래식 더블샷이었는데요. 에스프레소 샷으로 잠을 깨듯이 정신이 번쩍 나는 두 곡을 이렇게 이 시간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5940번 쓰시는 분도 잠 깨우는 클래식 음악 덕분에 커피 두 잔을 먹은 기분입니다. 코너 이름이 참 참신하네요 하셨는데 그래서 더블샷입니다. 오늘 들어본 곡은 비발디의 자개 가운데 여름 3악장이었습니다. 줄리아노 까르미놀라의 바로크 바이올린,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미아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칼 징킨스의 팔라디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를 카마인 로리와 데이비드 올버만의 바이올린, 칼 징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여름 3악장 반응이 좋았어요. 마크로스코님,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이 여름이 딱 듣고 싶었는데 마침 딱 전해주시네요. 선곡 센스 너무나 좋은 것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께서 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3261번 쓰시는 분의 추천곡이었고요. 승우님도 여름은 지났지만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하셨는데요. 3261번 쓰시는 분이 요즘 완연한 가을이지만 나른하게 쏟아지는 졸음을 깨우는 데는 이 곡만한 게 없더라고요.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격렬한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다 함께 졸음을 한 방에 날려보아요 하시면서 더블샷에 청해 주신 곡 들었는데 정말 그렇죠. 비발디는 클래식 음악가들 가운데 가장 락커다운 면모, 그리고 지금 들어도 어쩜 이렇게 세련됐을까 하는 곡들을 참 많이 남겼잖아요. 어찌 보면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소프트 머신에서 활동한 칼 젠킨스의 음악보다 먼저 정말 락 스피릿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비발디의 4개 가운데 여름 3악장이 아닌가 들으면서 절로 신났습니다. 클래식 더블샷 문자로 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추천곡과 신청곡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피로 또 식곤증을 통쾌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음악 문자나 게시판으로 추천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채택되신 분들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곡 주신 3261번 쓰시는 분께도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페르마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조금 뒤로 옮겨져서 1시 40분쯤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아, 로고에 대한 이야기들 더 많이 해주시는데 성진님이 아들들 재녹음한 것 같은데요 하셨고 2670번 쓰시는 분 아이들 웃음도 좀 달라졌나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로고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재경님께서 예리하신데 아하 이거구나가 예전에는 좀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왜 좀 부자연스러웠나요? 아 네. 아 로고에 이렇게 또 새롭게 단장한 로고에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셨.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딘스텔의 바르샤바 콘체르토, 바르샤바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장 이브 티보드의 피아노, 휴 월프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